같이 참소리 꾀꼬리 볼로병아리 개똥지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월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거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팔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택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불개참에 검은